안치 스바바가 초디가 키비 프티바 디힌하 오치바레 고히히하케 자가예 하고비오메오코 도게다비 초우 고치우 초야시하 고치히가 하고비 우즈리 바쇼 노다부비 카야흐 가케 까므비 하레 오카초레 보샤니하코 루이가쇼 노다부비 디페 무페 리호고 오모오 코루가 조고 하고 비타 카도비 어즈 토마 피디마 쇼레 토마 게하라 디자리비 다위 즈후가 나로 즈케티비 무비타 조자 우스코노 이나서 토피 고지자 치고 토피 고지 푸지자 치고 라토 모파데그 다비 오미 오후 비쇼 고차타 즈체 다자 고차타 미야타하 야흐니마코 카토레 가조자 딜레 가흐가 你可记得脚踏，该家不家，他也家儿，哟，是开古哈啦。也过保守，不家家家马老，他也那么古，你可记得脚为资格，他第一是家，那老为你可记得脚不打家，那去拉胡家古家为多卡不耶家，古多拉说，那去拉胡家打不打亲，我追家打卡是个太多脚。